0: 저도 제가 관리를 해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이제 식물들도 잘 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고 그렇다고 또 너무 사랑을 많이 줘도 어떻게 보면 그건 집착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식물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과습이 되든가 계속 물을 주니까 제가 저는 사랑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물을 주면 어떤 식물은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인간하고 좀 많이 비슷한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또 세 가지라 그래서.
0: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그 지력 같은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꾸 빼낼 그러니까 수확만 하고 다시 돌려주질 않으면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일을 계속 일만 하고 먹을 거 못 먹으면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제 식물도 계속 우리가 수확만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흙도 힘이 드는 거죠.
2: 그러니까 어느 정도 휴지 쉬는
3: 휴식을 좀 줘야
0: 휴식도
3: 된다.
0: 주는 게 아니면 이제 뭐 흙한테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냥 두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비가 오고 요즘 이제 홍수가 많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그냥 흙과 함께 다 실려가 이렇게 쓸려갑니다. 물과 함께 다 쓸려가서 그럼 이제 그 윗부분에 있는 흙 어떻게 보면 그 톱 10cm 그러니까 10cm 정도의 요 흙이 가장 중요한 흙인데 그 식물이 그래요? 클 때 그게 없어져 버리면 씨를 발아가 못합니다. 그럼 그 땅은 땅이어도 흙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을 키울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3: 그 처음 들었네요.
2: 영양분인가 아니면은 뭐 소프트한
0: 그게 가장 위에 이제 10cm. 왜냐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뭔가 떨어지고 하면 그게 썩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유기물이 많은 데죠.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이제 이슈가 되니까 요즘은 뭐 커버크롭이라 해서 뭐 클로버 아니면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휴식 기간에 그걸 심어서 키우고 이렇게 키운다기보단 그냥 이렇게 알아서 크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심어야 된다. 휴식 기간 끝났으면 그냥 그걸 뒤집어 엎습니다. 걸음으로 되는 거죠. 바로 되고, 그냥
2: 뿌리도 안 깊으니까
0: 그렇죠. 쉽게 그냥 그렇게 되면 흙도 이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왜냐면 이제 햇빛을 다이렉트로 받으면 흙이 다 그냥 말라버리고 그럴 수 있어서.
2: 아 그럼 잡초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네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잡초를 저희는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1: 클로버도 잡채죠.
0: 어떻게 보면 잡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그게 잡초가 될 수 있는 거죠.
2: 네잎클로버는 잡초로 안 봐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아 저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클로버가 잡채냐고.
1: 죄송합니다. 잡초.
2: 네. 또
1: 세 번째 거. 세 번째
2: 한 가지 더 뭐 닮은 점이 있을까요?
1: 잔다.
2: 잔다.
0: 아 그렇죠. 뭐
2: 계속 잔다.
0: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흙가 예 우리가 이제 활동을 밤에는 안 하고 자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식물도
2: 그렇죠.
0: 어두워지면 아까 말한 대로 기공이 닫혀집니다. 기공이 닫혀지면 공기 순환이 훨씬 더 적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우리 저녁에 뭐 어떤 식물은 이제 공기 정화를 하는 식물들이 있다. 네. 이런 거는 밤낮 없이 계속 이제 그 기공을 열고 공기를 순환을 시키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좋은 공기를 마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 네. 근데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 원리라 그랬나? 네. 방법이 빛이 서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산소잖아요.
0: 그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시스템이 아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물들은 시스템이 달라서
3: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세바리아 이런 거?
0: 많진 않은 거죠. 예, 많진 않고.
2: 아니 예전에 그런. 병원에 그런 화분 같은 거 문병 갈 때 못 가져가게 하는 게 저녁에 빛이 없으면은 오히려 걔도 이산화 탄소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0: 그래서 맞습니다.
2: 그래서 환자에게 안 좋다고 못 가지고 오게 한다 하는 식물들이 있었는데 아 그것도 아닌 것들도 있군요.
0: 그렇죠. 예,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
3: 그럼 저는 또 질문 하나 또 재밌는 거.
2: 네.
3: 절대 죽지 않는 식물이 있나요?
2: 아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3: 예.
0: 어두운 방에 그냥 물도 줬는지 안 줬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두운 방에 100일 동안을 그냥 식물을 둡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가서 어떤 식물이 죽었으면 빼고 했는데 가장 오래 남는 게 지지플란?
3: 지지플란?
0: 그러니까 그 이름이 되게 긴데 네. 다들 지지플란이라고 합니다. ZZ플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긴 거 산세베리아 그게 이제 네네. 그게 거의 2위로
2: 산세베리아가
0: 그러니까 지지플란은 100일이 넘어도 거뜬했습니다.
3: 와.
0: 근데 이제 산세베리아는 거의 뭐 90 며칠까지도 했는데 약간 좀 변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좀 두기도 하고
2: 지지플란을
0: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요즘
2: 이런 거 쉽게 주변에서 살 수가 있나요?
0: 네, 그냥 그 넷을 가면 다 있습니다. 아. 지지분란 다 쉽게 볼 수 있고. 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저희 여기도 여기 있습니다.
3: 네. 많이 보던 거예요. 네. 여기 네. 초록잎인데 조금 진한 초록잎. 네.
0: 그렇죠. 조금 진하고 좀 더 두껍고
2: 도로, 네. 도로에 많은 것.
3: 아, 그렇죠. 조금, 아, 네. 조금 두껍고 두껍고 네.
0: 두껍고. 아, 발음이. 아,
1: 네. 아, 집에 이런 거 키우면 두껍. 절대 죽일 일은 없겠네요.
2: 그러게요.
0: 네. 잘 안 죽습니다.
2: 있을 얘가. 수도 있어요. 안 죽고 있는 애들은.
0: 맞습니다.
2: 아, 저는 혹시나. 고사리 이런 게 아닌가. 아,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3: 맞네요.
0: 근데 고사리가 되게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 거죠.
2: 네. 블루마운틴 맞아요. 달리러 그러니까 그, 가면은 네, 맞습니다. 정말 나무 같은 그 공룡 영화에 나오는 그런 네, 것들.
0: 그렇죠, 그렇죠.
2: 이게 양치 식물이 맞아 할 정도로 뭐 이만큼 큰 것도 네,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4: 근데 그 사실 고사리 처음 보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2: 그렇죠, 그렇죠.
4: 깜짝 놀랐었어요.
0: 그렇죠.
1: 아니 근데 고사리를 삶을 때 나쁜 게 나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0: 그래서 예, 삶아서 먹는. 우리가 생으로 못 먹는 못 이유가 그 독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에선 그게 독성이 있다고 안 먹는데
4: 안 먹어요.
0: 그쵸. 참 한국인 대단하다고 어디에서든
2: 대신 이거 피기 전에 요렇게 네. 올라가기
1: 작은
2: 전에
1: 거. 작은 거.
2: 이 뭐라 꽃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여기 올라오면은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야. 어린 순 정도?
0: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 대나무 순 먹듯이. 네.
1: 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사리를 삶는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 일찍 돌아가신다고.
0: 그렇죠. 아. 네, 그런 그렇지. 그 왜냐면 독성을 계속 이렇게 끓이면서 빼내는 거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 마시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 오, 고사리는 뭐 가급적 안 먹어야 되겠네요.
0: 뭐 그렇죠. 이제 뭐
1: 아니 안 먹어도 육까지야 뭐.
0: 없지만 그래도 저,
4: 재밌었던 게 저희는 근대를 된장국에 다 넣잖아요.
2: 근대.
0: 근대.
4: 근데 그 이제 호주에서 실버빗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그 줄기를 빼고 초록색만 먹어요.
2: 아, 저기 네.
0: 입만
4: 이파리 부분만 먹고 그 줄기를 다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호텔 일할 때도 그걸 그렇게 해서 저런 남은 거 다 가져와서 집에서 된장국 끓여 먹고.
0: 무청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2: 무청 네. 있네.
0: 다 잘라 버리고
4: 다 버려요 그냥. 네.
2: 무청 말리면 시래기.
0: 어, 그렇죠. 그래. 시래기 예, 시래기. 예.
4: 아까 우리 질문이 시래기였나요? 쓰레기였나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했었는데
2: 그렇죠.
4: 근데 저희 요새 식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도 반려식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 저는 진짜 너무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 4년 동안 진짜 컴퓨터랑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뭐 코딩도 싸우고 이제 뭐 흙도 만지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본인과의 싸움에서 가장 이제 사무실은 또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식물을 다를 하나씩 줍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PhD 처음 시작할 때 입 하나 그 아까 말한 네. 포토스 입 하나로 시작해서 이제 끝나니까 입이 한 거의 한 100개 200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잘라갖고 심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의 피눈물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면서 나눠드렸는데 진짜 예 그러면서 저도 그런 또 되게 잘 크니까 이 큰 걸 네. 보면서 되게 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4: 제가 우리 저기 호준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식물을 이제까지 다 죽이기만 했는데 하나 키워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뭐이지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져 있는 거 비슷한 이파리 큰
1: 연못에 있는 거?
0: 몬스텔라?
4: 몬스텔라. 네. 몬스텔라고 한데 버닝에서 요만한 걸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만큼 컸어요. 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2: 내가 어디까지 갈 건지.
4: 네, 그래서 화분을 갈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줄기를 대줘야 되는 건지
2: 화분 관리하니까 생각났어요. 네. 뭔가 화분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4: 예. 네.
2: 봄마다 뭔가를 하는데 하고 나면 애들이
4: 안 사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슈가 뭐냐면 네. 이제 사이즈가 이제 있는데 이거를 분갈이를 해야 된다고. 근데 또 계속 해주기 귀찮으니까 큰 걸 사서 분갈이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커져버리니까 이제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식물들이. 그러니까 크게 해도 한 2cm, 3cm? 그렇게밖에 크게 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식물이 살아남지. 막 갑자기 너무 크게 해버리면 이제 흙, 이게 식물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1: 너무 커지면.
4: 네. 그 안에서 공허함이 있을까요?
1: 아니 분갈이에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분갈이를 했는데 안 좋아진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분갈이를 할 때 작은 화분에서 큰 화분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네. 고 안에 있는 흙을 그대로 이건 네가 먹던 흙이니까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걸 다 털어내고 가지를 잘라주고 네. 줄기를 잘라주고 그래서 아주 작게 만들어서 또 넣으시더라고요.
0: 또 그렇게 이제 또 그 흙이 이제 안 좋은 흙이면 그렇게 또 해줘야 되죠. 네. 아까 말한 대로 과습이 뭐 너무 되고 막 그래서 뭐
2: 주력이 다 뺏긴 흙이라.
0: 그렇죠. 그런, 네. 그런 흙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그냥 잡고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빨리 좀 풀어서 새로운 흙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뿌리를 풀어주는 거죠.
4: 네. 와, 전혀 지금 아주 신세계예요 지금.
2: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저 밑에 있는 세계를 보고 있어요.
4: 그러면 저는 우리 저기 호준 박사님이 식물을 키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아니면은 흙을 보면서 접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 그런 썰 풀어둘 거 하나 있어요?
0: 뭐.
4: 아까 전에 섹시 토양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0: 아, 뭐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호주 이제 중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울루 이런 쪽 근처에 네. 가서 네네. 샘플링을 했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1분 이제 저희가 샘플링을 하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빨간색 흙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우리 그 울루루 가서 사람들 그 위에 그쵸, 돌 위에 앉아서 네. 이렇게 에너지 기운 받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좀 이 와 진짜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좀 그게 느껴지는 게 그게 이제 흙이 이게 점점 이렇게 생성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대단하구나라는 그게 보여서 그런 게 좀 되게 놀라웠었습니다.
2: 흙은 어떻게 생성이 돼요? 바위가 깨지는 건가요?
0: 바위가 깨져서 뭐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은 뭐 이 뿌리가 흙을 야 뿌리가 이제 흙 돌을 이렇게 깨고 들어갑니다. 네. 그게 이제 모래가 흙이 되는 거 하죠. 네.
4: 그러면 저는 아까 묻고 싶었는데 못 여쭤봤는데 흙하고 모래하고는 다른 거죠?
0: 흙하고
4: 우리가 흔히들 빛이 가 있는 모래하고 네네. 또 흙은
0: 흙을 어떻게 그걸 정의하냐에 따라 아까 말한 대로 그 미네랄만 보면 어떻게 보면 흙 안에 이제 모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진흙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2: 안에 아 흙이 더 큰
0: 거죠. 네.
1: 마지막 질문.
4: 네.
1: 사람한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우리 저기 또 스트레스가 있나요? 식물도?
0: 식물도 스트레스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노란색이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인 거죠. 자기들한테는.
1: 그럼 앞으로 이제 노란색이 너 스트레스 받았구나. 네.
0: 그러니까 피스릴리가 참 대단한 게 딱 물이 이제 부족하면 얘네들의 입이 다 떨어집니다. 이게 힘이 없어집니다. 근데 또 마치 물을 주면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면 바로 또 생생해지지만 근데 또 너무 스트레스를 계속 들고 있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 식물도 계속 그렇게 돼 있을 때 물을 안 주면 죽어버릴 수 있는 거죠.
4: 이제 뭐 흙 얘기하다가 이제 식물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숲까지 갈 것 같아요. 네. 키네틱 플로우 몽환의 숲 듣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0: 몽환의 숲에 다녀왔습니다.
1: 오, 네. 오, 랩.
0: 네, 계속 우리 저 호준 씨하고 같이 이제 식물 그리고 이제 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 네.
0: 재밌는 질문 하나 가져왔어요.
1: 오, 예. 네. 재밌어야 돼요?
0: 네, 재밌어요. 잼은 없는데. 네, 우리 디제님들도 함께 같이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나를 식물에 비유한다면 나는 무슨 식물이랑 비슷할까요?
1: 우리 신희준님?
0: 아니요. 우리 뭐 개개인들 한 분 한 분마다.
2: 네, 네.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고 싶은 건 있어요.
1: 오,
0: 네.
1: 맞춰볼까요?
2: 상록수.
1: 내가 그 얘기 하려는데.
2: 늘 푸른 상록수가 되고 싶어요.
0: 상록수가 식물?
1: 식물이죠.
0: 네.
2: 나무야,
1: 동물은 아니에요.
2: 자, 그럼 우리 네. 달디.
0: 달디님, 네.
1: 저는 대나무.
2: 왜
1: 하는 거예요?
0: 아니. 우리는 네. 지금 풀만 생각하고 있다가
1: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0: 나무가.
2: 네. 아니 이분이 아니. 대나무처럼 꺾이질 않잖아.
1: 아 그래요 제가?
2: 밴딩을 잘 안 하잖아요.
1: 대나무가 얼마나 잘 굽는데요?
2: 아 그럼 바람에 흔들리는 거지 굽는 건 좀. 예. 그럼 우리 신희준은?
0: 아 저는 오늘 듣고 나서 생각했었던 게 그 피슬릴리.
3: 피슬릴리
0: 식물
3: 릴리입니다.
0: 처져있을 때 물 한번 주면 살아나는 그 얘기 듣고 나서
2: 오뚜기 인생.
1: 제가 그러면 분무기 들고 따라다니겠다.
0: 분무기는 안 돼요. 물을 줘야 되지 미스트는 약해.
1: 그러면 양동이 뿌리면 되지.
0: 오늘 듣고 나서 저는 처음에는 뭐 선인장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가 피슬릴리 듣고 나서는 아 이게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1: 아까 저는 피슬리로 들었는데 릴리면 뭐 그쪽 과인가 봐. 백합과
2: 릴리가요.
1: 피슬릴리.
0: 네 우리 호준 씨
1: 박사님.
3: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 포터스를 좋아하는데 포터스처럼
1: 포터스.
3: 그러니까 어디서든 잘 자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는 네,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항상
1: 네. 오늘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포터스 같아요.
0: 네.
2: 잘 적응하시네요. 네.
0: 그럼
2: 사실
0: 우리,
2: 저는 네. 이분을 진우회 때 만났어요.
3: 진우의 클린업, 클린업 오스트레일리아.
2: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진우회 조인을 했냐. 그게 어르신들이 그 호주에서 매주 모여가지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세요.
3: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 20년 이제 행사도 했고. 네. 그래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1: 몇 살 때, 다섯 살 때부터 했어요?
3: 그분들이.
1: 아, 그분들이.
3: 네, 그분들. 저는 이제 참여한 지는 19년도부터 이제 제대로. 알았던 거는 2010년도쯤 알았었습니다. 행사를 알았는데 정말 제대로 다닌 건 2019년도부터 이제 네. 다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하러 와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계기가 맨날 뭐 토양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맨날 저희도 프린트하고 뭐 맨날 논문하고 싸우는 거지 이 환경하고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문 몇 개 써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맨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환경에 대해서 뭔가 정말 환경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 해서 이 그룹을

0: 이제 조인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1: 이게 매달 하는 활동인가요?
0: 네, 매달 이제 메인 활동은 이제 3월 달, 9월 달에 있고 저희들끼리 이제 하는 행사는 이제 계속 매달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생각과 반대네. 혹서기 때 더울 때는 안 하는 거네요?
0: 혹서 그러니까
1: 3월에서 9월이니까.
0: 아, 3월과 9월. 그게 이제 3월달에 3월이 클린 업 오스트레일리아고 9월이 클린 업 인터내셔널 이렇게 글로벌하게
1: 요게 큰 거고, 큰 거고 매달 그냥 하고
0: 매달 하는 거는 저희들끼리 그냥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시는 겁니다.
2: 그럼 매번 지역이 틀려지나요?
0: 거의 여기 지금 로즈 뭐 로즈 여기 매도뱅크 키싱 포인트가 원래 저희 이제 메인이었는데 키싱 포인트는 이제 3월 달, 9월 달에 하고 다른 이제 다른 이제 좀 옮겨 가면서 이제 왜냐면 이제 키싱 포인트 사람들이 알아서 많이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1: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달 하는데 거의 갔던 데를 또 가실 가면은.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그 쓰레기가 있어요.
0: 아,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가 근처라서 이제 물이 쓸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막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런 것도 많고 그런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2: 근데 궁금한 건 그렇게 이제 한국 분들이 쓰레기를 줍는데 그 호주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그렇게 하면?
0: 지나가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지나가고 이렇게. 근데 막상 또 참여는 많이 안 합니다. 저도 한두 명 이렇게 참여하는 건 맞는데 뭐 그냥 이렇게 뭐 해주는 건 감사하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뭐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1: 그 진우회라는 이름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뭐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름이 진우회인가?
0: 그 진우회 의미가 있는데 이제 어떤 진정한 우정 이런 의미로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2: 그 처음 내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그 처음 저희 코디네이터 분이 이제 김석환 선생님이시라고.
2: 얼마 전에 장례식에서 뵀죠?
0: 네, 맞습니다.
3: 야, 진정한 우정은 쓰레기를 줍을 때.
0: 맞습니다.
2: 좋네요.
1: 달리기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유행이 식었나? 뭐 플로깅이라고 뛰면서 이렇게 쓰레기 줍고 하는 그런 것들.
2: 플로깅이라고 해서 뛰면서 댄싱하는 건데
3: 일단은 원펀치 투강맹이 뛰면서 쓰레기 줍기.
0: 그렇죠.
3: 우리 시아피디님 이번 주부터 뛴다고 그랬는데 원펀치 투강맹이
1: 내일 로즈파크로 오신다고 했어요.
3: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이, 잡초 같은 인생이란 말을 많이 참 하는데 잡초는 왜 그렇게 생명력이 강할까요?
0: 그러니까 잡초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게 나쁜, 어떻게 보면 그냥 지구에 있는 그냥 어떤 식물인 거죠. 네. 그게 잘 자라는 식물이고.
2: 그렇죠.
0: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잡초라고 하니까 이게 안 좋은 인식이 되어 있는 거지. 그냥 그거는 그냥 지구에 있는 우리가 지금 벼, 뭐 사과 이런 거 키우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식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원래 아마 이제 다른 잡초들도 많았겠죠.
3: 네네.
0: 근데 이제 다른 식물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일찍 죽는 건 빨리 죽어버리고 이제 사라진 거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생명력이 강하니까 살아 있는 거죠.
1: 네. 아, 그 반대로 된 거네요.
3: 네. 왜냐하면 저도 그 예전에 야생초 편지라는 그 책 봤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교도소 내에서 죄수분이 잡초들을 하나씩 다 개별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꽃이고 이건 무슨 꽃이고 다 알게 돼가지고서 그거를 책으로 써낸 게 있었어요. 야생 조편지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너무 재밌게 봐서 군대에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이게 이거구나. 네, 그랬던 적이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2: 저한테 잡초는 내가 돈 주고 사오지 않은 거.
0: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한 식물.
1: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근데 특정 식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자라는 식물들을 다
0: 잡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력 좋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2: 항상 보면은 잔디는 별로 안 자라 있는데 잡초는 쑥쑥 자라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잡초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게 잡초가 될 수도 있고
3: 꽃이 될 수도 있고
0: 꽃이 될 수도 있고 비료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2: 비료가 될 수도 있다.
1: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3: 시인 다알디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재밌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식물에게 MBTI가 있다면 어떤 식물이 E고 어떤 식물이 I일까요? 한번 이런 거.
0: 네. 아, 이거 좀 어려운데 E다.
3: 네.
1: 좀 활발한 식물들 있지 않아요? 움직이는 식물들.
0: 잘 자라는 식물.
1: 잘 자라는.
0: 잘 자라는. 어디서든 잘 자라는.
2: 어떤 환경에서도 구박을 받고도.
0: 그렇죠.
1: 잡초인가요?
0: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이제 뭐 포토스를 좋아하지만 포토스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잘 자라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아이인 거는 이제 좀 다육이. 다육이 이런 것들이 좀 캐릭터스 이제 이런 게 좀.
1: 왠지 이름이 다육이면은 굉장히 활발할 것 같아요.
4: 다육이잖아요.
0: 근데 다육이 엄청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을 또 적당히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을 때도 이제 흙을 좀 특정한 흙을 써줘야 됩니다. 일반 흙을 못 써. 물이 잘 빠지는.
2: 마사토?
0: 네, 그렇죠. 물이 잘 빠지는 흙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힘들고.
4: 지금 아는 거 하나씩 다 나오시는데 저 사람 보면 나와야 되는데.
1: 다육이 보면서 커피 마신 이야기 해보세요.
3: 아니 최근에 우리 호준 박사님께서 다육이를 240 플란트를 갖다 주셨어요. 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마켓에서 이제 판매하고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거 보면서 커피 마셨습니다. 240 플란트.
0: 네, 240. 많이 왔습니다.
2: 그럼 어디서 키우셨어요?
0: 저희 이제 키우는 데가 있어서 키우는 걸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취미로 키우는 거죠. 저희는 토양 쪽 연구를 하지만 제가 이제 흙을 만들어서.
1: 제가 아는 우리 애청자분도. 네. 되게 내가 제가 놀러 갔는데 마당에 다육이가 정말 예쁘게 많이 잘 자랐는데 그걸 다 가꾸신 거더라고요. 형수님 뜨고 계시죠?
2: 아니 사실은 저도 지나가다가 몇 개를 심었는데 몇 개를 이제 차에서 가져왔는데 너무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자란 거예요. 다육이가.
1: 근데 다육이가 큰 것도 있던데요?
0: 네, 엄청 큰 것도 있어요.
4: 저 깜짝 놀랐어요.
1: 작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4: 이만한 거 봤어요.
0: 근데 그러니까. 또 이게 다육이를 어떤 다육이냐에 따라 가격이 막 몇백 불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키워보는 게 진짜 좋은 거죠. 이제. 근데 진짜 너무 어려워서 손도 많이 가고. 네.
2: 그럼 손이 많이 가는데 그렇게 많이 키웠어요?
0: 네, 그냥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식물을 처음에 키우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 이제 사무실에 할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좀 사무실 이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죠.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1: 그래서 달리기 할 수 있었어요.
0: 진짜 사무실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1: 아니 그때는 달리기 하면 5km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2: 맞아. 자 그럼 광고 좀 하고 갑시다. 네 우리 호준 박사님이 기르친 다육이를 어디에 가서 살 수 있어요?
3: 아, 네. 웨스트라이드 라이드 마켓이라고.
2: 네. 스마일 치즈케이크 오픈한대요.
3: 네. 거기 오시면은 그 다육이가 지금 한 200개가.
2: 와. 언제부터 살 수 있어요?
3: 네. 뭐 한 1, 2주 정도 안에 오시면은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2: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또 방송을 합시다. 이 방송을 듣고 가서 누구를 찾으면은 다육이한테 무슨 뭐 디시나 무슨 뭐 이런 걸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네, 다육이 외치면서 덤블링 세 번 하실
1: 거예요. 덤블링은 앞으로 해야 돼요? 백덤블링을 해야 돼요?
3: 상관없습니다. 네, 오셔서 지금 디스플레이 오늘 다 해놓고 왔거든요. 우리 호준 박사님께서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은 네 그렇게 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 Alive 94.5 청취자고 신희준의 방송을 듣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물을 공짜로 드립니다.
1: 다육이 물 많이 주면 안 된댔는데.
2: 아니 고객이 마실 물.
3: 아이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깨알 홍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이제 호준 우리 박사님한테 흙과 식물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이 제일 해보고 싶었었어요.
1: 그러네요.
0: 가장 큰 선물 어떻게 보면 공기랑 어떻게 보면 우리 음식이죠. 네, 공기랑 음식.
1: 그럼 우리는 식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네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산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코와 입을 막고 한 1분을 버티면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식물이 공기를 안 주는 상태. 근데 우리가 못 버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해주고 있는 거죠. 식물이.
2: 그러네요.
1: 그럼 어떻게 길 다니면서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나? 안 밟게. 고마운 분들인데.
0: 그렇죠. 그래서 좀 자연을 많이 좀 아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자원들을 좀 아껴서 좀 더 이제 식물들.
1: 우리가 또 자주 봐주면 좋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예.
1: 달리면서.
0: 관심을 또.
1: 달리면서.
0: 네, 달리면서. 네.
3: 아, 그럼 마지막 질문. 만약 사람도 식물처럼 한 가지 조건만 갖춰진다면 더 잘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인간도 그게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기후변화가 걱정이 없는 거죠. 아. 네. 우리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네. 네.
1: 돼요?
3: 저는 그냥 이거를 받은 만큼 돌려줘라. 네. 네. 네. 뭐 등과교환의 법칙으로 해야 되나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렇죠.
3: 아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아우, 우리 시아피디님이 네. 자꾸 저쪽에서 와이! 와이! 하고 있었어요. 네, 오늘 호준 씨와 함께 식물 이야기 또 흙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 어쩌면 사람도 식물과 참 많이 닮았다는 것 우리 함께 깨달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햇빛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물이 조금 더 필요하고 결국 좋은 환경을 만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좋은 햇빛과 또 좋은 흙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따뜻한 위로의 노래 지코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다를 거

0: 어린이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홍역, 백일의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합니다. 자녀의 예방접종이 최신 상태인지 의사와 상담하세요. 65세 이상 호흡기 질환. 나이가 65세 이상이신가요? 이번 겨울 자신과 타인을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백신을 알아보세요. 독감. 매년 맞는 독감 예방접종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최선으로 보호해 줍니다. 지금 바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예약하세요. 또는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healthdirect.gov.au/newfluvaccine.
1: 네, 지코 사람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사람이 참 좋네요.
2: 그러게요.
1: 네, 아까 전에 우리 함께했던 또 트리비아 모닝. 네, 정답을 먼저 밝히고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두고.
1: 자, 첫 번째 질문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2: 자, 누구나 다 알디?
1: 네, 보기가 바다, 숲, 흙, 사막이었는데 네. 이제 우리 호주님.
3: 정답은 이제 3번 토양입니다. 오. 야.
2: 저는 뭐 짐작도 못했어요.
1: 네, 왜 토양이었죠?
3: 이제 토양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밥 먹는 숟가락 그 한 숟가락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한 숟가락을 숟가락을 이용해서 네. 토양을 푸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2: 그 이제. 질문 네. 그런 건 누가 헤아려요?
3: 아,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도 이제 계속 그 DNA를 추출해서 보고 네. 있는데 지금 이게 각 시작한 연구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목표는 그 하나 하나가 뭔지 이제 무엇인지 뭐 그러니까 어떤 뭐 바이러스고 어떤 미생물인지 이제 알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해하면 거기서 이제 뭔가 좋은 바이러스면 그걸 갖고 약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그게 종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비슷한 종 같은 종이어도 개수가 많다는
3: 거예요? 개수가 많은 것도 있고 종이 많기도 하고 종이 많은데 지금 어떤 부분은 이제 그게 라이브로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지금 거의 한 50% 가까이 한 60% 가까이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한 숟가락에 지구 사람보다 많다고 하면은 네. 이 넓은 땅덩어리에
1: 얼마나 많은 거예요.
3: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1: 나중에 동네에서 싸움 나면 흑 한
2: 천군만마다 이렇게
1: 그렇죠. 아, 네. 정답은 토양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대기 식물 토양 중 대기 중에 CO2에서 유래한 탄소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1번이 대기, 2번이 식물, 3번이 토양, 4번은 모두 비슷하다였는데요. 정답은요?
3: 3번 토양입니다.
1: 또 토양입니다. 네, 왜 토양이었죠?
3: 자, 이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그 CO2를 흡수를 한 다음에 그 흡수된 거를 이제 에너지 삼아 이제 뿌리도 생성을 하고 네. 이제 그다음에 낙엽도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떨어져서 미생물이 이제 그 분해를 해서 네네. 유기탄소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변화를 시키면 그게 계속 흙에 남아 있으면서 탄소 함량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또 이제 흙하고 섞이면 그게 거의 뭐 1000년 가까이도 흙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2: 그 유기탄소.
3: 네, 유기탄소가 이제 그냥 낙엽이 그냥 섞어서. 처음엔 썩으면 한 100년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흙하고 같이 또 섞여버리면 그게 1000년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1: 예전에 뭐 성경 쪽에서 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DNA를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고. 네.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2: 그러게요.
1: 역사적으로 봤을 때.
2: 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숫자로 봐도. 네네. 어쨌든 이렇게 섞여 있을 거니까. 네.
1: 아무튼 너무 재미있는.
2: 그러면은 이 그 탄소가 아까 네. 탄소 얘기했죠.
3: 네, 탄소 맞습니다.
2: 이게 식물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동물들도 결국은 죽어서 땅으로 가면 토양으로
3: 그렇죠. 네, 토양으로
2: 그게 다
3: 되죠.
2: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3: 그렇죠.
2: 그럼 뭐 석유, 석탄.
3: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공룡의 뼈로 이제 된 게 석 지금 이제 저거라고 하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뭐 몇백 년 후에는 인간의 뼈가 이제 그렇게 석유화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1: 뭐 전문 용어로 그럼 그놈이 그놈? 네. 아,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산소는 평균 몇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1번 1명, 2번 2명, 3번 4명, 4번은 10명이었습니다. 정답은요?
2: 5번은 케바케.
1: 아, 케바케. 네.
3: 그래서 이제 뭐 정답은 이제 2번 2명입니다. 보통 한 2명. 근데 이제 정확하게 2명 아니고 한 이게 저도 이전에 1점 뭐 한 7, 8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올려서 올림해서 이제 2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식물이 이제 2명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 그럼 지금 지구상에 네. 존재하는 이런 식물들 네. 숫자 그리고 우리 사람의 숫자가 1:2의 비율보다는 식물이 더 많을까요 지금은?
3: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지금 이제 식물 저기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우리가 이제 아마존을 계속 잘라내고 그렇죠, 그렇죠. 식물이 계속 없어지면
2: 지구의 허파.
3: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게 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산지대 올라가면 숨 쉬기 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그냥 우리 평지에 있을 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2: 산소 부족으로.
3: 산소 부족으로. 네.
2: 야. 이제. 그럼 어떻게 집에 잡초를 깍지 말까요?
3: 좋은 생각이신데.
2: 환경을 위해서.
0: 아니 저기 얼마 전에 유튜브인가 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후원을 받아가지고
3: 네, 네, 네. 맞습니다.
0: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젊은 친구인데 그냥 이렇게 바구 이렇게 뭐 이렇게 바구니, 가방에다가 네, 넣어가지고 네. 그냥 쭉쭉쭉쭉 심는데 네.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후원을 해야 되겠네요.
3: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식물들이 많이 자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우리 이제 자식들에게 더 훨씬 좋을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네.
1: 아, 자꾸 저희 EBS 다큐 같아요. 너무 좋은 그래요? 정보들이 자꾸 오니까.
2: 또 그럼 더 다큐로 가볼까요? 네. 지금 뭐. 후원하셔서 그런데 네. 혹시 우리 박사님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뭐 이런 일반 분들의 후원이 필요로 하는 활동, 행사, 단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3: 뭐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있는 건 이제 클린업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뭐 금전적인 지원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와서
0: 액티브하게
3: 조금 액티브하게
2: 참여.
3: 같이 네, 참여. 그러니까 다들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제가 막내고
0: 맞아요.
3: 저 위에 이제 저 위에 이제 50살이 네. 이제 두 번째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뭐 한 60, 70 이렇게 되시니까 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같이 좀 이렇게 좀 활동도 하고 좀 환경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하고
2: 저는 가도 별로 좋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겠네요.
0: 왜요?
2: 나이가?
3: 아예 아닙니다.
2: 젊은 분을 찾는다는데.
1: 아유, 젊으시잖아요.
3: 아직 젊으시죠.
2: 네. 몇 분 정도 모이세요?
3: 저희 보통 이제 그냥 저희들끼리 하면 이제 3, 4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좀 행사하고 하면 60, 70명.
2: 이게 정기적이에요? 뭐 날짜를 정해놔요? 아니면 요일을 정해놔요?
3: 이제 한 달에 뭐 한 그 세 번째 토요일? 근데 그게 조금씩 바뀝니다. 이 카운슬이라고 조율도 해야 되고 하고 또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예.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이제 식목일 호주 네. 식목일 해서 요즘 캐나다 베이 카운슬이라고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저희 이제 식목일 행사를 합니다. 예.
0: 좋네요.
1: 네.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 아까 보너스 퀴즈도 마저 해야 되죠. 네. 네. 네. 피디님이 자꾸 틱틱 하셔가지고 네. 네. 보너스 퀴즈. 자,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려야죠. 네. 그냥 바로
3: 아, 그냥 네. 이제 네. 뭐 정답은 이제 식물을 심고 꾸준히 가꾼다. 아닙니다.
1: 아유, 이거 질문 읽는 것 자체도 어려웠어요. 네, 마지막 보너스 퀴즈인데 다음 중 토양 건강을 가장 좋게 만드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3: 이제 3번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활용한다.
2: 이거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퇴비로 어떻게 만드는지?
3: 뭐 그냥 이제 요즘 이제 그 버닝스 가면 지렁이 통 이제 그 퇴비용 통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지렁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1: 기구들이 있어요.
3: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예.
2: 한국은 엄스
3: 엄스 예.
2: 그 처리를 하는 그 분쇄기가 있잖아요.
3: 그렇죠. 음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들고 가서 사료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그 뭐라고지 그 땅에 다 묻으니까 네네. 이제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있죠.
2: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은 퇴비화에 도움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또 뭐 동물 뭐 이런 성분이 섞여 있어서 해롭다는 얘기도 있고.
3: 아, 예, 그런 건 없습니다.
2: 없어요?
1: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저도 그 퇴비 그 컴포스트 기계를 한번 사가지고서 네. 한동안 썼었어요. 너무 재밌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앞전에 이렇게 그 약간 그 EM이라고 그러나요? 그 발효되는 것도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뚝 돌아가면서 이거를 자꾸만 유화시켜줘요. 다음날 또 퍼내가지고서 흙에다 놓으면은 또 음식물 쓰레기 놓으면은 계속 그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2: 그래요. 와, 참 신기하다, 그죠?
1: 네.
2: 오늘 이렇게 우리 박사님 방송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아. 소감? 뭐 아니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뭐 메시지, 이야기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잘못된 상식이다 뭐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라도 한번 길게 하셔도 돼요.
3: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흙이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는 흙이란 그 토픽 자체가 뭔가 더럽고 재미없고. 뭔가 이렇게 위험하고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되게 좀 재밌게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좀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뭐 또 하면 되죠.
3: 그래서 또 뭐 이번에 저 이번 주 클린업 있는데 또 오셔서 또 식물보길도 같이 즐겼으면 합니다.
2: 어디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3: 그 로즈 그 쇼핑센터 말고 뒤쪽 네. 그 뒤쪽에 이제 그 파크 이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쪽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합니다.
2: 몇 시에요?
3: 저희 아침 9시쯤.
2: 9시에 예. 일요일 9시. 9시 예. 내일 모레.
3: 네. 그래서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하시고 뭐
2: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3: 네.
2: 준비물 그냥, 없어요?
3: 뭐 그냥 이제 옷 입고 그다음에 이제 장갑 하고 다 지원해 줍니다.
2: 예. 그래서 몸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3: 네, 몸만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와서 이제 식물 심고 하시면 되고 또 뭐 저 이제 그냥 뭐 토양 소일 보이라고 제가 이제 잘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이모티콘이죠. 이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토양에 대해서 유튜브 가시면 아니면 인스타그램 가시면 소일 보이가 있습니다.
2: 그래서 뭐 영어로 그냥 소일 보이.
3: 예, 소일 보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토양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어서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토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그 뷰가 너무 안 나와서 지금은 막 이상한 거 올리고 한데 그래도 좀 토양에 대해서 관련돼서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0: 그렇군요.
2: 저희랑 같이 콜라보해서 뭐 이런 거 많이 가져가세요.
3: 아, 뭐 네, 많이
2: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3: 네, 좀 되게 웃긴 게 많습니다. 막 개인적인 것도 많이 올려놨고 너무 뷰가 너무 안 나오니까 좀 우선 팔로우를 많이 만들어놓고 섭스크립션을 많이 만들고 구독자를 좀 올려놓고 뭘 하려고 많이 합니다.
2: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은 우리 신의준께서 그 호주 쿠퍼
1: 네.
2: 그분 이렇게 한국 분들하고 교류 많이 하니까 네네. 진우회 행사 같이 한번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3: 네. 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1: 네. 네.
3: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1: 지금 왔으니까 연락해봐야겠네요.
2: 네.
0: 대구 갔다 왔대요?
1: 네, 다 갔다 왔대요.
2: 우리 대구 소식 물어봐야지.
1: 아, 저는 오늘 우리 호준 씨 만나고 나서 우리 바닷가 가면은 와 바다다 그러잖아요.
2: 네.
1: 한 마디 더 생겼어요 이제. 와 흙이다.
2: 그 아내분 앞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떤 신청곡 하나 저희가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3: 저 이제 고든. 고든의 저기
1: 캐대연의 골든
3: 캐대연의 고든 예
2: 네.
3: 고든
2: 업업
3: 네
2: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캐대연의 골든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함께하는 시드니 커뮤니티 이벤트 커뮤니티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도 얘기했죠. 방학이 끝났다. 차가 많아졌다. 네. 아, 요거는 좀 틀린 얘긴데요. 지금 웨일 워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고래를 볼 수 있는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수천 마리의 흑동 고래가 시드니 해안을 지나가는 시즌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드니의 대표적인 겨울 액티비티인데요. 한번 크루즈를 나가면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볼 수 5월부터 11월까지가 시즌인데요. 노스헤드 맨리나 팜비치, 본다이 비치에서도 볼 수 있고 센츄럴 코스트나 포트 스테판 사파이어 코스트를 가도 이 고래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일 워칭 시드니 아니면 포트 스테판 크루즈, 시월드 크루즈 이런 것들을 타시면 볼 수 있는데 주말에 시간 내셔서 고래를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1: 방금 말씀하신 장소들이 다 달리기 좋은 곳이에요. 뛰면서 고래를 본다? 어우, 멋있다.
2: 이것도 원펀치 투강냉이.
3: 사실은 제가 걷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이제 다른 모임에서 지지난주 토요일 날 걷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서큘라키에서 페리를 타고 그 타롱가주에 내려서 네네. 그 연안을 따라서 차우다베이 해서 리플스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코스였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1: 그럼요.
3: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여자분들끼리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올리고 그랬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사진을 보고 울었대. 호주 하늘이 너무 그리워서. 자기 이제 뭐 볼일 때문에 갔는데 네네. 좀 늦게까지 이제 지체가 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아프셔서 요양을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아우, 하늘도 너무 멋고 너무 멋있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할 수 있을 때 하자. 뛸 수 있을 때 뛰자.
1: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많이 걷자.
3: 그렇습니다.
4: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 발로 걸어요.
1: 술 먹고.
3: 네. 근데 저 오늘 정말 그 흙에 대해서 너무나 흥미진진. 처음에는 사실 흙 얘기를 한다 그래서 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1: 그렇죠.
3: 근데 저희가 진짜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흙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흙 박사님은 그 어떻게 흙을 연구하게 됐어요?
5: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흙만 봤을 때는 처음 흙을 배울 때 그렇게 교수님이 사진으로 흙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1m 급 파놓은 그 사진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그냥 모르게 그냥 흙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3: 그냥 흙을 공부한다 그럴 때 부모님의 반응은?
5: 흙을 그때는 저는 이제 처음 그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인바이런먼트 시스템을 한다고 할 때 그때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한다고 말할 그게 참 되게 좀 힘들었는데 흔쾌히 아버지도 그냥 오케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렇게 해주셨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힘이 됐죠 저한테는.
1: 그래서 이제 역시 뭐 가족들의 서포트가
5: 되게 엄청 힘이 됐었습니다. 진짜
3: 우리 호준 박사님은 유학생으로 오신 건가요? 여기서 태어나신 건가요?
5: 유학생으로 처음에 왔습니다.
3: 그렇게 먼 나라로 유학을 보내는데 흙을 공부한다 그러는데 아버님이 흔쾌히
5: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걸 되게 그러니까 이게 투자 어떻게 보면 투자를 많이 하신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돈이 안 되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또 그렇게 그걸 또 좋게 봐주신 것 같은데 네,
3: 그렇게 해서. 아버님 멋지시다. 대단하신데요.
1: 그러게요. 자, 우리 신희준님 네. 기쁜 소식 있다면서요.
4: 네, 저 유튜브 채널 댓글이 많아지고 있어요.
1: 이거 네. 누가 뭐 알바 쓰시는 거 아니죠?
3: 댓글 알바?
2: PD님 웃고 계신데 그냥 좋아서 웃는 걸로.
4: 네, 좋아서 웃는 걸로. 네. 네. 요새 좀 그래도 홍이 좀 있다고 해서 PD님이 싱글벙글 해고 계세요.
1: 오늘 네. 오늘 이 얘기 나가면은 더 많이 인기가 있으실
3: 그러니까요.
1: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멋진 분이 시드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 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자, 우리 계정 소개 좀 해주실래요?
4: 네, 인스타 계정 프로필 상단, 또 생방송 다시 듣기 링크 유튜브, 또 사연 신청란, 우리 인스타의 영어나 단글로 굿모닝 프라이데이, 또 검색은 보이는 라디오 굿모닝 프라이데이, 또 검색 엔진 사용 권장 굿모닝 프라이데이 약자 골뱅이 GMFSYD 쳐주시면 되고요. 들어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댓글, 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방송을 함께 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캐스트님, 뭐 마무리 인사 한번 짧게 이번에는.
5: 아, 네, 아유, 이렇게 또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토양에 대해서 뭔가 더 이렇게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아,
1: 그럼요. 저희 또 2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네, 지금까지 신희준, DJ 달디, 그리고 DJ 수, 시아 PD, 그리고 우리 호준 박사님이었습니다.
3: 자,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1: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4: 남은 하루도
6: Good Day Friday! You are listening to a live 90.5.